함께하는 음악 여행. 사람들끼리 만나서 흔하게 하는 인사가 별일 없냐고 묻는 거죠. 그 인사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고 무탈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별일이 너무 많으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별일이 너무 없으면 심심해지고요. 적당히 기분 좋은 별일이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류철석의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류철석의 그저 그냥 듣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몇 마디 말에도 심장이 울리고 짧은 침묵에도 가슴이 막힙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살레움이 다릅니다. 스치는 몸짓에도 향기가 나고 멀어져 있어도 향기가 깊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게 정말 좋은 당신, 옆에 있어 좋은 사람, 옆에 있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 든든한 사람, 옆에 있어 편한 사람, 옆에 있어 설레이는 사람, 당신은 내게 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 마주 서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사람, 당신은 내게 있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김순희와 리 홍관 가수의 단오 명절 저울시구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인데요. 요즘은 서양인들도 요리에 마늘을 즐겨 사용합니다. 음식의 풍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강화 등 건강상 효능이 널리 알려진 덕분인데요. 마늘은 양파, 파, 부추, 샬롯 등과 더불어서 알리움과에 속합니다. 알리움의 함유된 알리신, 황화합물과 같은 파이토케미컬은 심장 건강, 면역 지원, 항염증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요리할 때 마늘을 사용하면 소량으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건강정보 자료를 토대로 음식 등을 통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마늘은 특정 염증성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의하면 만성 염증은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암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마늘 두세 개면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합성을 자극하고 또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줍니다. 마늘은 심장 질환의 두 가지 위험 요소인 총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데요. 전문가들은 마늘은 간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딱히 무리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계속 피로가 쌓여서 풀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간 건강인데요. 아래에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웠듯이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 건강이 안 좋으면 해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몸의 피로가 쌓여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타우린 성분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간세포를 복원해서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일 중에서 사과가 간에 좋다고 합니다. 사과에 페틴 성분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료 중에는 녹차와 숙차도 간에 좋다고 합니다. 숙을 잘 말려서 차로 마셔주면 숙에 있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없애주고 또 녹차 역시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없애주어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과음하시고 과로로 인하여 간이 안 좋으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잘 챙겨 먹으면서 우리의 간을 잘 보호하며 건강하게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해피와 함께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단편소설 최고의 선물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혜연이가 집에 눌러 앉은 지 1년이 훌쩍 넘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내게 문자를 보내왔다. 우리 애들이 동업한대. 이게 말이나 되니? 나는 속이 꿈틀했다. 한동안 둘은 시간만 나면 붙어 다녔다. 서연이가 혜연보다 가방끈도 잡고 별로 머리 좋은 애도 아니라는 내 기준에조차 나는 은근히 둘의 이런 변화와 행보에 그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다. 헌데 언니는 갑자기 딸 혜연이가 서연이랑 있는 게 뭔가 탐탁지 않은 게 분명했다. 언니의 그 마음을 알지만 애들을 떼어놓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허나 그건 그만큼 오랜 백수로 살아가는 딸이 혜연이를 만나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언니 미안해.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 서로 너무 다른 두 아이가 만나면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질지. 이게 내 욕심인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한 번만 믿어주자. 응? 나는 언니한테 아직은 모르니 일단 지켜보자는 말로 슬쩍 상황을 종료했다. 헌데 내 예상은 적중했다. 엄마들의 속을 팍팍 썩이며 백수의 삶을 즐기던 혜연이와 서연이의 반란이 시작된 건그 무렵이었다. 미대를 나온 우등생 혜연이와 그냥 미술학원을 두루 다니며 그림에 어선눈이 뜬 서연이.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일이고 그게 동업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나는 팍팍 밀어줄 생각이었다. 내 친구의 애들 중에는 엄마가 입이 마르게 칭찬할 만큼 잘 나가는 애들이 여럿 있었다. 요즘은 뭐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취직이 가능한 시대다. 박사를 나오고도 좋아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 우울증을 앓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서늘할 때가 많았다. 바랄 걸 바라자. 이제 그만 내 욕심을 접고 애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선처를 베풀자. 나는 그걸 굳이 선처라고 꼬집어서 말하며 딸을 자극하곤 했다. 서연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체 대꾸를 안 하고 맨날 창업이요, 체험이요 하면서 팽이처럼 돌아쳤다. 한창 연애할 나이에 근심이 가득하니 연애는커녕 그 흔하디 흔한 미팅 한번 못하는 딸의 공착한 모습을 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도 되삼키곤 했다. 그런 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으니까. 토요일 저녁, 나는 친구 모임에 나가기 위해 서둘렀다. 벌써 5년째 이어져온 정기 모임이었다. 남편의 저녁상을 준비해놓고 집을 나서다 말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벽에 달린 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선 한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로서 50살이란 나이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았다. 제법 늘씬했던 몸매가 폐경 후눈 뜨이게 펑퍼짐해져 갔다. 이젠 뭘 입어도 오티가 나지 않아. 옷한벌사 입는 것도 귀찮고 신경 쓰였다. 문득 나는 소파에 앉아 낚시 프로에 빠져있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밥만 챙겨주면 남편은 아무 의견이 없었다. 아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는 법도 없었다. 50살을 넘기면서 나는 가끔 내가 평생 이 남자랑 어떻게 부부로 살아왔는지를 반문하곤 했다. 이런 나의 심경의 변화에 남편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덤덤했다. 같이 늙어가면서 이 정도로 무심해도 되는지 물어도 남편은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1: 같이 서서히 늙어가면서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서로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최고의 사랑이지. 참, 이 나이에 사랑 타령하는 거영 쑥스럽구만.
0: 하늘이 무너져도 만사태평인 사람인 남편이었다. 요즘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취미 생활이었다. 이젠 처장이란 자리도 남에게 내주고 별볼일 없는 자리에서 서서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삶. 그런 직장에서의 삶을 그는 엄청 만족해 했다.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았는데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신기하고 한심하기까지 했다. 이젠 성 쌓고 남은 돌마저 아닌 상황인데도 남편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이런 아빠를 완벽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어이없고 속상했다. 그런 나날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달리는 택시에서 나는 갑자기 모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 모임에 나가는 게 은근히 싫었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허나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대뜸 친구들의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될게 뻔했다. 그렇게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싫었다. 작고 아담한 한식집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건 예의적인 코스였다. 헌데 식사할 때부터 찔끔찔끔 아파오던 명치 끝에서 또다시 이상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조금 기다려봐도 점점 더 자주 오는 통증에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벌써 가려고? 대6명 친구들 중에서 잘난 척하기로 소문난 지순이가 눈꼬리를 치켜들고 말을 건넸다. 방금 전 밥을 먹는 내내 부동산 회사 사장인 아들 자랑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서인지 목소리가 영 푸석거렸다.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참 이상하네. 똑같이 먹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멀쩡한데? 너 혹시 아까 내가 네딸 얘기해서 삐친 건 아니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다행이고, 난 그저 네 딸이 백수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였어. 내 친구의 딸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걱정돼서 한 소리란 걸 알지? 지순의 눈빛이나 말투에선 빈정거림이 가득했다. 나는 갑자기 토할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 확 일어나 가버리고 싶은 걸 애써 진정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선미가 내 팔을 당겼다. 조그만 안

0: 앉아있다 가자. 나도 오늘은 먼저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내 짝꿍이었던 선미가 나의 불편한 심경을 읽는 듯 다짜고짜 화제를 바꿔버렸다. 아이고, 우리 애들 얘기는 이제 그만해. 우리 자신들 얘기는 하자. 지순애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나와 선미를 번갈아 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아참, 너 심리치료사인지 뭔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새삼스레. 선미가 나를 대신해 앞질러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지순애한테 여러 번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애써 담담한 척 웃어 보였지만 이런 상태에서 나는 정말 약했고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그런 내 약점을 아는 듯 지순애는 오늘따라 더더욱 내게 집착했다.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순애의 얘기에 바짝 긴장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넌 언제나 지적이고 멋있었어. 나너 같은 친구가 있는 게 나쁘지 않아. 나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직 그의 의중을 알순 없었지만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이라면. 예, 어쩐지 네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난단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 없었는데. 내 말이 직설적이긴 해. 허나 우리가 남이야? 우리 몇십 년 친구잖아. 이 나이에 뭔 말인들 못 받아줘? 안 그래? 듣자 듣자 하니 넌뭘또 꼬집고 싶어서 안달이야? 그나저나 너 심리치료사 맞아? 그렇게 사람 마음 몰라서야 그걸로 어디 밥 벌어 먹겠어? 정말 진심으로 걱정된다니까?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터진 골물처럼 폭발했다. 너 터진 입이라고 말을 다 하는데, 좋아. 이제 나도 한마디 하자. 난 네가 내딸 얘기를 꺼낼 때부터 힘들었어. 그래도 보기 좋게 봐주려고 했어. 너의 말처럼 우린 친구니까. 헌데 나중에 네가 자꾸 내딸 얘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싫었어. 왜?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라 해도 세번 들으면 질리니까. 그렇게 온갖 잘난 척다 하는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럼 뭐야? 왜 그렇게 남의 아픈 가슴을 팍팍 찌르는데? 왜? 그 말을 할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었다. 선미가 내 옷깃을 당겼다. 너 지금 나랑 싸워보겠다는 거야? 그래, 다들 자리 비켜줄래? 어머, 무섭다. 진짜 단단히 삐졌구나. 나 진심으로 그만해, 사양할게. 너의 그 진심. 그래, 우리 딸 백수야. 한 달도 아닌 몇 년씩이나 그렇게 사는 딸을 보면서 엄마 된내 마음은 어떤지 알아? 마음이 아파. 나 너무 아파서 본의 아니게 내딸 구박도 많이 해. 허나 참아야 했어. 기다려야 했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대체 뭔데 그런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 아니, 난 그저 너의 아들 얼마나 잘난 아들인지 알아. 허나 우리 서연이도 내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자. 우리 앞으로 엮일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그러니 제발 나나 내 딸한테서 신경 꺼. 알았어? 그날 이후 나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다. 선미가 여러 번 자리를 만들어 화해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수십 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가는구나 싶어 잠깐 기분이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선미랑 다른 친구들에겐 조금 미안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렇게 모든 게 서서히 잊혀져가는 듯했다. 헌데 전혀 여기지 못했던 일이 생길 줄이야. 엄마, 아빠, 두 분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주말 아침, 모처럼 셋이 나란히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불쑥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1: 뭔데 이렇게 표정이 진지해?
0: 역시 아빠 눈은 정확해. 사랑해, 아빠.
1: 그거 알지? 아빤 영원히 네 편이란 거.
0: 알지.
1: 돈이 필요하면 말해. 언제든지. 아빤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거야.
0: 참, 부녀간에 죽이 척척 맞아서 좋겠네. 헌데 당신은 지금까지 서연이가 말아먹은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1: 정확한 건 몰라. 허나 자식이 뭘 하겠다면 부모로 생겨서 그 정도 밀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당신이 더잘 알잖아. 헌데 왜제 딸을 그렇게 못 믿어?
0: 믿게 해야 믿지.
1: 여보.
0: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서연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1: 그만해. 서연아, 너할 말이 있다며. 어서 해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대머리 심했었나? 아니,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져야지. 결국 조금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너 요즘 혜연이랑 맨날 붙어 다니더니 고작 생각해낸 게 문신이었어? 내 말에 서연이는 놀라서 소리쳤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1: 문신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0: 여보, 당신 딸이 지난 몇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1: 서연아, 아빠 생각에도 문신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구나.
0: 아빠, 그게 장서연, 너 언제까지 엄마 속일 생각이었어? 그래도 혜연이가 너보다 착해. 내가 따져묻자 이실 죽고 하더라. 맨날 창업 하더니 기껏 선택한 게 문신이라니. 너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엄마, 그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비싼 돈 들여서 그림을 배웠는데 기껏 생각해낸 게 문신이라니. 그것도 여자애 둘이서 대체 너희 두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오픈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그래, 엄마. 엄마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고 미안한데, 하지만 나는 할 거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야 그동안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나 자신한테 덜 억울할 거잖아. 뭐?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겠다고?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그거지. 결국 지금 엄마 말 완전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 너희 뒷바라지해온 이 엄마는 뭐가 되니? 너만 힘들어? 이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엄만, 내가 뭘 해도 안 믿잖아. 엄마가 얼마나 날 무시하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찾았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돈도 벌수 있는 일인데 엄마가 한번 믿고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꿈 깨. 돈을 못 벌어도 제발 네 직성에 맞는 정상적인 일을 하란 말이야. 문신? 그건 절대 안 돼. 하지 마.
1: 여보, 제발 그만해.
0: 이제부터 나 너의 일 간섭 안 할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문신을 하든 거리 청소를 하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 약속 나 반드시 지킬게. 아빠, 엄마, 미안해. 나도 서연이도 격해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다. 단위에 출근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서연우도 온종일 방에만 처박혀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